0: 이거 해적 우무무기 이거 씨야 지금 막 보기 또 제가 씨부디 지간 사기 아버지 따는 거 보기 또 밑다워 온가기 밑다완 기가기기 따바띠인 이거 이가기 그때 뜨바해긴 이거는 막 the TV app dot two the two is T O 이 스디가 따고 이거도 이거 있으면 또 아시기하고 이거 싸워야 뛰시기 따바따기고는 free TV 또 이거 하나는 www.thetvapp.2 The 2 is T-O 이거 있어기 이거 있다고 하면 마티사는 마는 기고야 가스타 지금가 왜 이따 봤다만 마는 케이블 이거 이거만 민하기 이거 있다고 이나 나와서 나만 이거 보고 차는 마나 내기 세대 같은 게 보고 이거 기가기가 나와봐 이거 모두 이거 그때 봐인 이거 하나는 마 TV app dot two. The two is T O. TV app dot two. So they got you. Dot two. The two is T O.
1: This is NBC, Saskatchewan's Indigenous Radio Network.